0: 빵짱 예비 존!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사파인제 스쿨 스플라이 스파가운가 가미 스플라이
0: 빵짱 예비 존!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텐 로컬 건강한 바다 있어 칼로워커
0: 빵짱 예비 존!
1: 빨아서 빠른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광고 각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비 존!
1: 이 먹어봐라 글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바스 보카스 24 horas

0: 빵짱 예민쇼.
1: 국대도 슬가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 스파가운 가가밋 스마라이
0: 빵짱 예민쇼.
1: 무다무 필리언 임포트 루팔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민쇼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바바칼! Babakal Ice!
3: Ano nga ice baklon mo, how?
2: Ang wala ka katunaw, di pare sa relasyon namon. Pagkatapos na initan, gulpi na lang nag-evaporate.
4: Salo-salong pampiesta!
5: Sa MOR!

0: 빵짱 예민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서플라이
0: 빵짱 예민촌.
1: 뭐다 무필리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다이 석갈로워커
0: 빵짱 예민촌.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이 먹어 봐라 그런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.
2: 조이 조이 조이 뽑아끌라고 미 조이.
3: 아이 날 빠신 사람들 쓰라 누나 가미
2: 어디만 하면 이까 먹인디 안 먹어.

0: 빵짱 예리죠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언스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예리죠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르테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사칼로와카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서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뭐이 먹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Choy, nagpalista kami di Choy sa watchlist, Choy.
3: Ano? Watchlist? Wala ko ka pang lista na. Nga, sino ipalista mo, how?
2: Ay, Choy, ipatokhang ko ang mga chismosa sa amon, Choy. Mga tupad balay ko, ng mga nagakotso-kotso sa akon.
4: Chat sa FB? Check. Midnight snack? Check. More sa magdamag, check na check! Easy.